0: The fatality rate in South Korea, according to Statistics of Korea, is 0.74 in 2024, and which is very far below the replacement rate, which is 2.1, and also still very much lower than the OECD fatality rate, which is 1.5. Korean government is concerned about the less human resources in the labor market. And obviously, if there are less human resources, the economic growth will be threatened. And already, this lower birth rate has impacted significantly, not only manufacturing, but also service sector or many other professional sectors. The fertility rate in 1960s was very high, which was 6. That was the time when South Korean government started to do more industrialization. The government launched a first family planning campaign. The government was offering free contraception pills for women and also free vasectomies for men. But in 1990s, when South Korea was undergoing the IMF economic crisis, the birth rate started falling down. Then finally, in 2005, the birth rate reached 1.08, and that was a shock. And the government realized that the lower birth rate can threaten the future economic growth. So since then, there has been huge, massive, significant investment in family policy, childcare policy.
1: 뭐야? 찾냐 이거? 이게 뭐야?
2: 저는 한미 글로벌에 근무한 지 지금 7년 차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고요. 제 딸은 2022년도에 낳았고, 작년 2024년도에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0: The corporate culture, such as rigid promotion culture, long working hours, or competitiveness in the labor market, ha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lower birth rate in South Korea. And they do not help at all for younger people to be more encouraged to have children.
3: 엄마, 여기 뭐 있네?
2: 지금 한국에서 아이를 적게 낳는 이유는 경제적 불안정과 시간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기에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내려가자. 내려가 보자.
2: 육아와 경력을 병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도 주위에 많이 있는데.
0: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encouraging corporations to have more family-friendly policy within the corporations. For example, giving them more incentives and also giving them certificate. So there are some more advantages if you are certified, for example, in terms of getting loans from the bank. Whereas in the past, the caring responsibility was given to the family, mainly women, but now there is more social consensus saying that it should be distributed between state, market, and the family. And corporations is one of those providers.
4: 한미 글로벌은 지금 건설 사업 관리라고 하는 업무 그리고 그 PM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 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유명한 기업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 근무하고 있는 구성원은 약 그 해외 포함해서 2,300명 정도 기업 가치는 저희가 한 3억 달러 정도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0: So when we think about how we can encourage people having more children. The government recently, they limited working hours to 52 hours. And most of the firms, they have to follow the rule. However, the working hours is far longer than any other OECD countries in terms of being able to have more reconciliation between work and childcare. I think this is something we need to consider for both corporate and the government in terms of how they can actually encourage younger people to have more children, giving them time for care for their children.
2: 단축 근무랑 휴직 제도가 없었다면 아이를 낳는 걸 고민해 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도 그렇고 제 남편도 그렇고 단축 근무를 하면서 아이를 직접 케어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제도가 없었다면 아이들을 직접 케어하기 위해서 일을 그만둬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1: 기다렸다.
4: 셋째 자녀를 출산했을 때에는 우리가 1계급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는 셋째 자녀, 자녀를 많이 출산한 사람들에게 어드밴테이지를 줘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하셨었는데 인사에서는 사실 반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불공평한 제도이고 자녀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우려를 많이 표했었고 이거는 우리 나라가 지금 짊어진 숙제를 해결해주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우리의 배려이고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이다 라고 강력하게 하셨기 때문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입 시기에는 좀 그런 얘기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회장님의 강력한 추진력과 그리고 이런 그 자녀 낳는 거에 대한 국가적 영웅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회장님은 영웅에 대한 대접을 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2: 네, 도착했습니다. 생각이 없다면은 거짓말이겠지만 그 혜택을 받고자 셋째 아이를 낳는다는 결정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의 동의도 필요하고요. 저 남편이 좀 육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그게 힘들어서인지 셋째는 낳지 말자고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1: 슉. 오, 최고.
0: Just looking into one blog talking about radical feminist event in South Korea. So as you can see here, they were saying, I just want to live by myself, or I'm born not to marry, or I had enough men already, or mainly they just wanted to respect themselves. In Korea, having child in out of marriage is not really socially accepted. That means also eventually they are not going to have children in their life. We did a study around the stratification of reproduction among women in South Korea. What I have noticed, there was a huge kind of backlash coming from women, young women, especially talking about the government, talking about fertility rate. I do believe that this movement has become a social phenomenon. So for example, when you look at the latest data in terms of

0: The fertility rate in South Korea, according to Statistics of Korea, is 0.74 in 2024, and which is very far below the replacement rate, which is 2.1, and also still very much lower than the OECD fertility rate, which is 1.5. Korean government is concerned about the less human resources in the labor market. And obviously, if there are less human resources, the economic growth will be threatened. And already, this lower birth rate has impacted significantly, not only manufacturing, but also service sector or many other professional sectors. The fertility rate in 1960s was very high, which was 6. That was the time when South Korean government started to do more industrialization. The government launched a first family planning campaign. The government was offering free contraception pills for women and also free vasectomies for men. But in 1990s, when South Korea was undergoing the IMF economic crisis, the birth rate started falling down. Then finally, in 2005, the birth rate reached 1.08, and that was a shock. And the government realized that the lower birth rate can threaten the future economic growth. So since then, there has been huge, massive, significant investment in family policy, child care policy. The corporate culture, such as rigid promotion culture, long working hours, or competitiveness in the labor market, ha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lower birth rate in South Korea. And they do not help at all for younger people to be more encouraged to have children. 엄마, 여기
1: 뭐 있네? 지금 한국에서 아이를 적게 낳는 이유는 경제적 불안정과 시간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기에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내려가자. 내려가 보자.
1: 육아와 경력을 병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도 주위에 많이 있는데
0: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encouraging corporations to have more family-friendly policy within the corporations. For example, giving them more incentives and also giving them certificate. So there are some more advantages if you are certified, for example, in terms of getting loans from the bank. Whereas in the past, the caring responsibility was given to the family, mainly women, but now there is more social consensus saying that it should be distributed between state, market, and the family. And corporations is one of those providers.
3: 한미 글로벌은 지금 건설 사업 관리라고 하는 업무 그리고 그 PM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 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유명한 기업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 근무하고 있는 구성원은 약 그 해외 포함해서 2,300명 정도 기업 가치는 저희가 3억 달러 정도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0: So when we think about how we can encourage people having more children. The government recently, they limited working hours to 52 hours. And most of the firms, they have to follow the rule. However, the working hours is far longer than any other OECD countries in terms of being able to have more reconciliation between work and childcare. I think this is something we need to consider for both corporate and the government in terms of how they can actually encourage younger people to have more children, giving them time for care for their children.
1: 단축 근무랑 휴직 제도가 없었다면 아이를 낳는 걸 고민해 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도 그렇고 제 남편도 그렇고 단축 근무를 하면서 아이를 직접 케어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제도가 없었다면 아이들을 직접 케어하기 위해서 일을 그만둬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2: 기다렸다.
3: 셋째 자녀를 출산했을 때에는 우리가 1계급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는 셋째 자녀, 자녀를 많이 출산한 사람들에게 어드밴테이지를 줘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하셨었는데 인사에서는 사실 반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불공평한 제도이고 자녀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우려를 많이 표했었고 이거는 우리 나라가 지금 짊어진 숙제를 해결해주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우리의 배려이고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이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입 시기에는 좀 그런 얘기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회장님의 강력한 추진력과 그리고 이런 그 자녀 낳는 거에 대한 국가적 영웅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회장님은 영웅에 대한 대접을 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1: 네, 도착했습니다. 생각이 없다면은 거짓말이겠지만 그 혜택을 받고자 셋째 아이를 낳는다는 결정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남편의 동의도 필요하고요. 저 남편이 좀 육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그게 힘들어서인지 셋째는 낳지 말자고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2: 슉. 오, 최고.
0: Just looking into one blog talking about radical feminist event in South Korea. So as you can see here, they were saying, I just want to live by myself, or I'm born not to marry, or I had enough men already, or mainly they just wanted to respect themselves. In Korea, having child in out of marriage is not really socially accepted. That means also eventually they are not going to have children in their life. We did a study around the stratification of reproduction among women in South Korea. What I have noticed, there was a huge kind of backlash coming from women, young women, especially talking about the government, talking about fertility rate. I do believe that